0: 나이트북이 양해서부터
1: 드리죠.
0: 이게 엑셀레이스는 나이트북으로 회기사 벌어록 넣고 음수그리 옵니다.
1: 아
0: 만약에 공수그리 말에 나이트북은 사장하고 기사하시니 따라와 살잖아. 나이트북은 사장하고 기사하고 공수그는 어승 벌어록.
1: 아 보나.
0: 그다음에 계승 공수 공수 많이 러러기 신이도 먹나 보승 아무 배바고 넘어 감밥 당했다. 근데 만약에 공수 그만 아버 반디 오다 이거 승공 좀 벌어놓고 공수의 반디 오다. 아래 안 그 말고 아버 삭삭 비싱어 부카 비싱어 가자 좀 반디 많이 그래요. 야 오늘 방에서 안 가자 풀어 먹는 가자 무조건 하면은 풀어 먹는 게 차대원에 차대워 사번이 동.
1: 나 건설.
0: 나이톡 나이톡 버럭노 반디오 나이톡 몽보 쪽이었지. 저 나무게 수바이용노 버럼 파이나이 브레이케 럽다고. 예 어버노스니까서 나이톡 나이로 공착착노 어버만에 안심이 나이톡 내 동네 반디오네 하고 쪽이하고 해롭다.
1: 하사가오 빵만 타입니 시마 그린 나이톡 동 해야다나. 삭삭노 깨워 떨어지게 떠나니 거기야.
0: 네, 떨어져 떠나니 거기. 이 어떨 삭 나니 야오이스
1: 그래서 한발. 다이 떠나니. 아버나다.
0: 대박어노 미리 오냐이 공수기야 오이 만에 오냐네 형이 떠나니 거기.
1: 하이노.
0: 아버번이 없으면 그래서 아버가 이제 뭐 나이
1: 무슨
0: 무슨 무슨.
1: 너 한발 한발 오케이 너 구분이 샬로 하이노 하이 그런 피디 한발. 아, 오너럭노 조토노놈 나앙 도몽 끄탈 콜알만 칸게토 너럭바이. 데보 클라이네 벨레케노 너럭노 람삭 피나이. 아바케노 치니 FM 우젠토 너럭 샬브룸브룸 클라이 함자게 통니 로게리 통디 앙토 통노한테 아부노 카리파나 치니 그방마 아니 콜릭스 통고 다라 바이 통고 버럭. 아니 바야 버럭 통고 미 너럭 그르게 마노. 할로. 로
2: 풍카함마.
1: 벨라이 풍카함 치니 부쿡.
2: 이니 또 말 적지 살아요.
1: 지니 말고 또 더 사가리.
2: 사나이로 사이 참아가 그것도 논단이자. 망만이 너.
1: 너 니니 기자 사이게 나리게 나건.
2: 아니 그러니까 안 말 적장만 한가이 말 적도 보더라 보 그방 너 똥라. 말서 사건 말 적 상망 말 적. 니니 먹을 부공 부공 저서는 말 적 안 되고 똥. 그러니까 안 말 통장 막 한가이. 오, 이네 보고를 거선방 동선. 말 통장 빠농 동선. 이네 북학가함 뭐 바코 북풍어 또 이둘라 그런. 그래서 그라노 또 이둘라 그런. 바야프다리노 바야프다리 왜 통나 그런. 아. 애농 묵은거 아들도 또너 카냐 그런. 뭐 가샤 나와라이 타이고 보나 아들 바스나 카냐 그런 비는 부카카 함 딸이 나 칸나 카사야 가이 제꾸노 비니 누쿠니 마네냐 보냐 리호나니 카사야 카메라야다
1: 에에
2: 에 카카 함 가이 보냐 리호나이 샤리 나이 바기 샤리 나이 도메 샤리 나이 어머나 마이 토킹
1: 가 어머나 마야 그냥 벨라케는 나낭
2: 회시 마야 그냥 부카카 함 마야 그냥 보롱노 마실레야 보롱노 졸레야
1: 함장만이다.
2: 이 함장만이 뭐 저거는
1: 어떤? 이
2: 함장만이 뭐 보라시드라노 하나 함장나이 시공노 하나 함장나이 젤레노 하나 함장나이 그리노 하나 함장나이 어버노노 나이 토킹다. 아 가샥 가샥 포기 포그라노 하나 함장이 뭐 뭐또 비사로콘 비나 파게 뭐 리호나이 자리 카니 리호나이.
1: 나보는 마이로콘 자리 허가다.
2: 버벌 고아냐 파마이로 코나 사리 호카 어버넘 힌다 마이토
1: 아버노 아버노
2: 마이토 아솔 힌다 비니 부카 비싱니 저또 딘 부카 워싱 부 피자 상그르이 워리스카 카시포 사자 어버넘 힌노 마이토 안가성 사기나 마이
1: 한바이 한바이 오케이 로기 동디
2: 한바이
1: 아우 데 기샤 데 소티 브리 하이던코 파이타고 사보통 지리 다쿡 에바케 부쿡 마라 에바케 키칭 너럭 그르게 만나 양바이 느이탐 느이덕 니바탐 에바케 번 0381-232-6253 어벙가 치너니 꼭둑 넘버 파이디 하이노 하이 사바동 할로 할로
3: 할로 부쿡쿡나
1: 에 벨라이네 풍카 함 부쿡노 람서거도 시리무리가리 사봉카
3: 올라는 시미 클라이만 파콜 하브르메 부쿡
1: 지니 부쿡은 거다 심나니

마이키칭 성벨라이노 카나다도 그르자몽스 카나라이가 아스크 조라피오 르자몽 카나마니 가이사 미닝도 땅게 오르자몽 코랑 르카치니 바이쇼로비 게 동고 오자가 하이나하이 코랑 르카노보닐 따이 시강 대진 부콕 바릅니다 게 오르자몽이 비싱거지 코랑 르나이 치니 바이쇼로비 아오 보보 오바하이노 사나타가가 치니 트리프라 하스테닝게 벨라이 케노 르자몽 그릉 데이 아브니 로기로기 Norok Shaimana, Indian Idol of Manzak, Sini Tripurani, Buku, Kane Koroksa Kung Zugzak, our Abunakarifanum, Jinni Tripravo, our Hainotongo, Jeburi Rock, Janija, Shamu Climan, Bishinti, Shark Nos, Shinimung Sanamo, Nimano, Bania Climan, Bishinti, Nimano, Binishabung, Fashinti, Nimano Tungung, ever covered with Samung Shamu. Our Haino Kabang Mam, Tabukanotong, Sung Baksa Shinia, Shaimania, the Shamun Clania, Musumiton, I rock, Shape Maniaro, Borog Nibalibo, Sung Kam Musumatonkanke, Bebagnus and Climan, Hyabiba, Gavinibag, Haino Hai, the Tangsa, Bridog Nibagay, Kanata Toguru Samung, Sung Kanaline, Norog, Anilogitong, with only Panda, Pesk Zora, Piaba, Kanata Toguru Samung, Jeprupano, Norogwitong, I know, Hypano, Zora, Bellino, Kosorja, Kabaka, by Tak Fashion of Tangzak. Tabukin Studio Nizarako, Puni Dam Sitam. Shorty British me in a muffly British dog. Behind a high, Jacob and a bala like a funkaham.

0: 뭐 저는 꼭 뭐라 매일 매일 잡작 잡 앞으로네
1: 어떻게
0: 그런 그런 뛰어지 아버는 뭐 아스피린 잡이 그날도 뛰어 그런 그런 뛰어지 뛰어봐선 뛰어나 오다 너의 나도리 구제라 됐다는데
1: 아승
0: 그러니까 아스 아버 아형 손분을 따지 때문에 좀 세미야 그러니까 아스로
1: 아스
0: 아버는 사이클 하시네. 밤 포른 서울까지 펼겨. 그러니까, 신의 암자니, 프로단, 아버는 아메리카라요. 뭐, 바보, 신이 반다고 기사 말사 파냐.

사는 자 타이보 마나 땅 카이보 마나 아마니 타니 사는 아마니 타니 사는 버세 자르 나이 버세 카르 나이 버니 바데케 보크루 나일레 버니 타니 보이크루 버세 자르 나이

완주의 한라마흔야 잣나승바시야 완주의 한라마흔야 잣나승바시야 자도 잔마도 잔망세 자도 잔마도 잔망세 보이한마니 끌어이다이 마사오이도 잡 카나르나이 자도 잔마도 잔망세 자도 잔마도 잔망세 보이한마니 끌어이다이 마사오이도 잡 카나르나이 바

0: 다시 건 파디도 아니 카탕 마노노 마사시 뜨마스 카탕 시도 다시 건 파디도 아니 카탕 마노 마사시 타모스 카탕 시도 다시 건 파디도 다시 건 허머니 아니 어로 파이야타 동비도 다시 건 파디도
1: 와 벨레크나 탑

0: 기사 사몽랑은요 파이탄 고이통 흔히 그사로 허름하다 너 이거 고아이럭사그라디다 그상 그상 살아야는
1: 어마이 고아이다 땅나나이 둘이 양 땅나나
0: 흔디가 땅디키는 고공카 하이시에 그 오아니스라이 구수산이 바그 기사 버리롱 나이베 시디네 비시라고 피럭 파이캬바 딱라이카이 까이키비시네
1: 아우 니니 뭐 거럭산이 바그 까이키 까이페면이 짜카타 바 다부바 짜키리로 뭐 클라이똥 바 데이터만 나싱레똥 라이시마
0: 아우 항보 까이키 까이키샤 함즈 까다롱니 무캉로 나니 무슨 시오 아부노 너 보러 가 함럭똥 쓰라이키샤 코스케 나이베 시데
1: 아고나 보럭 산으로 승대 나케브 바이힌
0: 보노다 타 싱네 쿠록시 타클라 야케 칼리 칼리 야케 바리 암테 히망세 비시로 파이리 로크 타케 비니 콩나위 동리에 스라이카 함롱 만케 파이시 사바이시데 타게 콕스 승리리 시네
1: 아부니 콩게 마이 앙차 마이마카 하시 다부니 제레 독레 앙보베 까장나이 보베 까장게 히네 상바탕 살아이마로 눕바 인가 아빈 무대 암티로 코르사 숙송자로 똥 승나이키바 마하잉 빌마스
0: 우 아니 시라니라 암티로 똥나이예 보아티롱나이야 아니 부카 부상의장 시야도
1: 에 아디 꼭다 사디바이 따부니 째롱니 똥뭉쌈으로는 사부는 무지 숭만 따모 우 까미 그 쌈니 똥히디마니 바사숙바이시에 누슬라노 함달라이동 네이 부녀 따이떼 살아이마로 크나블라
0: 하이 아이 정토 뭐라 크나바는데
1: 아 뭐이 아주 무사히 아주 아냐 탕하이로 가고로노 사마로 크나다 아주 마라마리 탕하이노 너슬라바요 또키 디마니 무사증노 자가 그런 사 아죽래 꼭 살아이동 망는구 네 아부바 구비데랭데 세다 안구 사숙매였다
0: 오 하이 정토 오스래 안구 시시시야불래 아니어서 동작어 안그 탕동 살래 까야 아부뜨이 어떻게 디마니 무사득 발래 가서 까야 우 안바 크나이 조리 마세 동남아야 생위 동카블라사 땀 칼면서 가네
1: 아하 바야 풍선이
0: 안래 소이말이야도
1: 아하 풍선이 능가서 좀 따돌리코디 자서 살리에 불러 몽랑바 바빈바리야 스킨이야 사작땡 탕가 따관랑 탕가 바이
0: 따와라디는 그이 안 따부 Tam kelima saka, kau langsung ke cuma nanya kau beri selasano.
1: Tangga agam.
0: Mau beri mana? Mana sih masuk nak kebla? Boleh hari kau yang lah apa tanggu kita kipil kan lagi nak kau lah. Oh, buat nunggu nak bla. Oh beri mana? Bapa gerana?
2: Saya bunuh anak datoi.
0: Aw, no, pai gerana dia lah.
2: Tam sambung nang datoi. Ang apa ni kipil masih sal tang kabel.
0: To, tam ni toh sila. Sama juga nunggu apa?
2: Oh, tadi matang ku tang kok saya tong. Angin tangga sama juga nunggu ni. Tang kau berdang tangga.
0: Ada ku ayam ku tang. Nunggu apa? Sama juga nunggu sungguhnya. Nusa sebay. Ani angsa nunggu kaya ni bay naik tangga beli.
2: Oh, apa kau beli tahan di tay? Muda lu sah suni ya. Angta beli nusa jelah bay nangsa juga nunggu beli kaya naik tangga ni. Oh, apa kau nunggu bay kau nunggu.
0: Nunggu kau tau berapa ciri kau kau tangko? Hah? Biar ya zuma.
2: 能我还顾到顾到哪看？哈，
0: 他那个时间可来看嘞，那啥子白呀？俺俺说那白月什么了有呢？可哪个？那马上就叫你，都不是不接你呀？可哪些朋友关系你知道？我那不是哪个能够呢？啊，我听他，应该是很难很难，我们是没有那个。他啥子呀？你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他啥子呢？我啥子都顾不顾不没得。 Ang bulian itu ya sih, pusing dari tuh mas ya. Anak datang satu, bang itu nih, pusing dari siwo.